국가자로 들키고 많이 떡가루가 좋게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떡가루 많이 ¿Qué Baile bueno, topa, papá, y bueno, en mi cuadro. Ya, ya, en una, y vale, chuta, y quita, se pone, ay, tira. Ni igual, y tal, y más mocón, ya, ya, ter, de, ter.